내가 난 호가 이 돌래 왜 아유 뭐야 돼 이냐지 안 나고 매래 안 되고 안에서 나우미 일로비 오고 뭐나 아이리가 왜 바이달란 나리가 일로지 왜 바가자누아 왜 가나시아타 너만 아무도 해 뭐야 왜 Obvio, su mamá. O nada que agua y ya, pues debe andar un licor casino canini. On briefly, Tina Sammy. Thank you, no te quiero ver, Sambole.